0: 잠깐 알아. 와퍼.
1: 이만 이만 이빵 지금 이제 고락시 앞에.
0: 럼션에 마이.
1: 야 이만 또 놀아. 가보자 너 나비 가리가 맨날 나.
0: 럼션에 또 쉬리 그만 쉬.
2: 이만 반다 마 가이티 바케타. וואו, זה יפה מאוד. ואת אחותי, את שורה למסעות? את אוהבת מסעות? זה מדליק אותך?